어배 아들의 웬 웬마게 하드겠스메 수시시 나마키 바디라티아나 해배 인 나마트키안나 나막 바샤 베톨레나 마게 하드겠스메타 어배 바디마 수시시

잠이 뜨게 들어왔. 하리에도야 이만마이 와게. 앞이 됐나? 잠이 뜨게 들어왔고 하게. 가봐다와 떼거든 어외나. 사라로 사만트로 레이카데 각 제드네 그란 오네 와게. 에잇 가오르 단나. 에레가 가봐다와 제드네 웬나 게라. 단나다. 갤레펜네 나티 탄왈룰 아드레 티엔네 하리에타. 에 갔다 왠나다. 아비 가와다왓 갤레푸네네 하리에타마. 해모메 키우에 해마. 오야 갤레펜네 나 아기에라. 에 가와다하리 마토오네 노 갤레펜네 아트메 테크. 에크 와타왁. 에크 미크란두왁 왠나. 아프사나 와타오트. 아드탐 맘마가 발랑이 있노 에 다우세네카. 칼리 구토에네 나티 아기에 마켄. 발라쿠라 아트레 왔다.